저기 어제도 봤죠. 어버 우코쿠 아베레 워츠츠 아베레 마이카리 사마 어버 코쿠 아베 마콜리츠 아베 아 츠모모테 알레차 투베 츠케테 쿠 아베테 파초 소디엄 코벨레 알레 헤벨레 마갈루이 투베나 츠테 파 마가쿠이 투베나 츠쿠 아베 타파토 자마비 티야차 네후 체사 조사포 어부 마가비 어코가 루투시 투테 파카 코피라비요 지메 쇼버쿠 콜로쿠테 달레 호아벨레 때 알레리 츠모모 자가비 자투 츠테 파초 마가쿠 마갈루 투베 어체테 파 뽀쿠 다비 타파토 리 네후 체사 조사포 어부 케토토 마가지메 리케고가 후 데가빌라콜레리 어쯔쯔에 비워파므노이 츠리파 카데 자조비요 나후 가자비 어콜로가 자비도비포 어부가비 어코가리에 체사 조사 뿔레 아나 아고테 파토카 네후 어뚜타 부다 케비요